0: 국민 저희 대세가 나름한
1: 여행지.
0: To reference to your previous Lula Trail, callers now requesting 21.
1: 여보세요.